0: 하이포. 말고 말고.
1: 오수 그릴라. 아기 그릴리 소부. 나쿠 차티지누라 아니야. 야맨 제시 이해 하니리 원래 코리타나. 네티브 젤로프 마기 에지 마라. 나니 오토토 오쿠 에비에.
2: 에지 아과 소이 바로카. 야바세 오수토 나쿠아 클로브 메 마기스타.
1: 우리 아발레 비안우도 모보 노로비기.
2: Magista, ne me carry up la bro priti, ma me go get priti, HFHFU. Me and Maggie so good
3: together. Say after me, millions of Naira shall locate us as we take part in the Milo Text and Win promo.
4: Millions of Naira shall locate us as we take part in the Milo Text and Win promo.
5: Get texted. More than 2 million people will share billions in cash and prizes, including 6 brand new cars. Buy any 20 gram Milo promo sachet. Find a unique code inside. Then dial *8011*#, or scan the QR code on the pack, and you could win big. Buy more, win more.